있어. Con soy en un amor, me moví en mi talla. Killer, era mi hanae, de sin nada ni, chaque six letters of our name. 사랑을 생각한 시간과 이별을